0: 마시카니까 치카피카 하이 아초코요 나이 하이 해결해 아이오 야이야이 치카피카 마시카니까 치카피카 하이
1: 덩쿠 라디오 Nagymarosan FM 93.1 A Magyar Zene Rádiója.